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느 문화심리학자가 독일로 박사과정을 밟으러 갔을 때 일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자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발표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와 저 학생들 다른 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필기법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카드형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중요한 내용을 적은 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자신만의 언어로 밑에다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창조적으로 잘 편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카드를 이리저리 맞추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부했던 흔적을 찾아보면 저마다의 메모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저델 카스텐이라고 한다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위대한 사고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말이죠.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어릴 때는 정말 작은 미래에 발끈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이겠죠. 후배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취업에 떨어졌을 때도, 그래, 어떻게 한 번에 붙을 수 있겠어? 떨어질 수도 있지. 다 좋은 경험이야.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다 보면은 세상에 화낼 일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조금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립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걱정과 초조함으로 상징되는 불안 장애는 때로는 뇌 건강이 나쁠 때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종 약이 필요한데요. 치료약을 제외하고는 운동부터 심호흡까지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불안 증상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는데요. 아래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 식품 6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는 건강한 박테리아로 불리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데요. 이 요구르트는 정신 건강을 비롯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각종 항산화 물질을 듬뿍 품고 있는 허브인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염증을 감소시켜 불안증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황도 좋겠습니다. 항신료의 하나인 강황에는 뇌건강을 증진시켜서 불안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화합물인 커큐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은 신체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를 더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두뇌에서 DHA를 증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도 좋겠습니다. 녹차에는 L-테아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 건강과 불안증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L-티아닌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 박동 증가와 같은 불안증과 연관성이 있는 심리적 긴장 반이 감소하는 것으로 체험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가 포함되겠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불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마음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빗장을 열수 없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싫은 소리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소화하고, 상대방의 결점도 잘 덮어줄 수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얻는 순수한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마음을 잘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잘 치유해 주십시오.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류철석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2의 용의자. 강동수로 돌아온 오 형사는 최규철의 자료를 수집해 재검토했다. 오 형사에게는 특이한 수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가 제1수사 대상에 오른다는 것이었다. 오 형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 원칙만은 철저히 지켰고 지금도 습관처럼 최규철의 인적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본다. 이름 최규철, 성별 남, 생년월일 1970년 5월 23일, 출생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한국 입국 1998년 7월 6일, 결혼 등록일 2001년 7월 17일, 한국 국적 취득일 2001년 8월 25일, 가족 상황 아내 임혜인, 딸 최은혜, 취직 경력 중국집 배달원. 아무리 체크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오 형사는 관할 구청 내 호조관을 의뢰해 임혜인의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는 함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오 형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마지못해 대답하는 신용을 하면서 찾으면 팩스로 보내준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사이 오 형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루에 두 갑씩 태우는 오 형사를 두고 동료 형사들은 굴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 오 형사, 조화영건 주변 인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지금 남 형사와 같이 조화영의 집으로 가봐. 이봐, 오 형사.
0: 유 팀장은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 형사에게 다가가면서 꽥 소리 질렀다. 오 형사 앞으로 다가간 유 팀장은 오 형사의 사무 책상에 놓여있는 최규철의 개인 자료를 보았다.
1: 최규철? 최은혜? 설마 자네 지금 최은혜인지 하는 실종사건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젠자, 내가 지금 이런 쓰달것없는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단 말인가? 사건에 신분이 필요합니까? 신분? 야, 너 말 잘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공무원이야. 기본 의무도 모르는 놈들한테 뭔 놈의 권리가 있어?
0: 오 형사는 유 팀장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외면하면서 담배만 뻑뻑 빨았다. 그러자 유 팀장은 무엇한지 꽤 소리를 지른다.
1: 담배만 피지 말고 당장 탐문 수사에 나가.
0: 유 팀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꽤 소리를 지를 때 오 형사가 부탁했던 임혜인의 자료가 팩스로 전달되었다. 오 형사는 임혜인의 자료를 손에 쥐고 펄펄 뛰는 유 팀장을 뒤로 한 채 사무실에서 나왔다. 사무실에서 나온 오 형사는 임혜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다. 임혜인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이름 임혜인, 성별 녀, 출생 명월일 1973년 11월 7일, 출생지 충남 대전 광역시 서구 도마동, 최종 학력 대전 피고 중퇴, 결혼 등록일 2001년 7월 17일, 가족 상황 남편 최규철, 딸 최은혜, 취직 경력 무, 2003년 7월 10일 실종 선고, 사망 가능성.
1: 이른 젠장.
0: 오 형사는 화를 냈다. 오 형사가 화를 낸 것은 최규철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던 임혜인은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둘째로 가출이 아닌 실종 선고자였기 때문이다.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가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세상 끝까지 찾아갔다면 아내가 실종되었다는 건 쉽게 알아낼 일이었다. 아니, 세상 끝까지가 아니더라도 찾는 신용이라도 했어도 아내는 가출이 아닌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금방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류상으로 실종 선고가 된 실종자를 해당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을진데 최규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오 형사는 최규철의 미심쩍은 행동을 체크하면서 전화를 넣었다. 전화 연결음이 들어가자 여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받는다.
1: 지금 어디십니까? 집입니다. 집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피곤하여 잠깐 쉬고 있습니다.
0: 상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1: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실종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실종 선고?
0: 상대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다.
1: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실종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종? 실종되었다고요? 무슨 근거로 실종되었다 판단하는 겁니까? 임혜인 씨의 자료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당시 최규철 씨는 아내분에 대한 가출 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가출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채 2년을 경과되면 실종 선고로 넘어갑니다. 실종 선고서를 보류한 채 4년 이상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종자는 사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애당초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를 찾는 일도 소홀히 하였고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아내의 모든 것을 꿰뚫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은 당신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임혜인 씨는 애당초부터 대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내는 고등학교 중퇴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당신을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설령 임혜인 씨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했다 칩시다. 그런데 당신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으면서 왜 가출했을까요? 왜 핏덩어리 자식을 버리고 가출했을까요?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런 일련의 사실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임혜인 씨는 왜 가출했을까요? 가출 뒤 왜 연락이 끊겼을까요? 당신이 아내를 끝내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런 건 아내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의 실종 선고, 그건 단순히 서류상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아내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규철 씨 말대로 아내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 추리해봅시다. 살아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휴대폰, 은행 통장, 보험 청구 등등을 신분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말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 아내분의 생사 여부를 잠시 제쳐두더라도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은혜의 유괴 사실은 분명합니다. 김지영의 목격 진술과 범인으로부터의 1억 원 요구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럼에도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건 왜 굳이 은혜였나 하는 점입니다. 유괴 납치범들이 범행을 진행하기 전 사전 작업으로 목표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두는 건 기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규철 씨는 평범한 배달원입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왜 하필 은혜를 노렸을까요? 그럼 혹시 아내거나 아내와 관련된 사람이? 아마 최규철 씨의 추측이 맞을 겁니다. 아내분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많고 많은 아이들 중 왜 굳이 은혜였냐? 왜 가난한 집의 딸이었냐? 그건 바로 은혜가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혜인 씨가 생존해 있다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아니,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임혜인 씨는 최규철 씨 몰래 은혜 양을 만나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과 당신 아내의 솔직한 관계입니다. 말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었기에 아내가 집까지 나갔습니까? 아내가 가출 뒤 정말로 아내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0: 오 형사의 태도는 그 여느 때보다 진지했다.
1: 형사님의 말뜻은 알겠지만 전 아내한테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내의 가출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뒤 저는 아내를 죽도록 찾아보았지만 아내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기는커녕 연락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수소문 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엄마를 찾는데 매일매일 엄마를 찾는데 그 어린 것의 눈물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아내가 죽을 만큼 미웠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지, 세상 천지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가버렸는지 생각할수록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돌아와 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신상 카드 기록처럼 잘못되어서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는 결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야망이 큰 아내가 가난한 나를 품을 수가 없기에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리라 다짐했지만 아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를 더없이 원망했죠. 불쌍한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지만 그래도 죽어있다면 시신이라도 보여주길 바랬고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은혜한테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다 보니 은혜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왜 형사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다면 전 아마 아내부터 찾아갔을 겁니다.
0: 상대의 목소리는 격정에 차서 약간 떨리고 있었다.
1: 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최규철 씨의 휴대폰 위치와 통화 내역은 저의 통신망 시스템과 연결해 놓겠습니다.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접수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오 형사는 프로답게 말했고 최규철은 오 형사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통화를 마친 규철은 은혜의 곰인형을 점토록 바라보았다. 통통하면서도 귀여운 곰인형은 웃고 있는 은혜 같았다.
1: 은혜야, 은혜야,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0: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규철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규철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생각했다. 아무 말 없이 가출했던 아내. 정말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들. 살아서는 있기 위해 살고 죽어서는 그 배신을 묻어가리라 생각했지만 교철은 아내의 존재를 잊기에 앞서 아내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 형사의 말대로 어쩌면 은혜는 아내가 데려갔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내와 연결고리가 닿는 유일한 사람은 전 가연이라고 하는 아내의 친구였다. 교철은 12년 전 아내를 찾으면서 전 가연을 수차례 만나보았다. 그때 전 가연은 잠실에서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타고난 디자이너 감각으로 꽤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교철은 전가연의 의상실에 몇십 번이고 찾아갔었다. 그때마다 전가연은 자리에 없지 않으면 설마 만난다 해도 다른 일을 핑계로 교철과 대면하기를 꺼리곤 했다. 교철은 서랍을 뒤져보았다. 그 옛날 전가연의 명함을 받아서 어느 서랍엔가 넣어두었다. 교철은 정신없이 서랍을 뒤졌다. 서랍 속의 물건들을 마구 던지면서 명함을 찾았다. 미친 듯이 서랍을 뒤지던 교철은 가연 의상실, 대표 전가연,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이동 땡땡 6번지 2층이라는 명함을 찾을 수 있었다. 교철은 빠른 속도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시켰다. 뚜뚜.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희망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되돌아오는 건 쌀쌀맞은 외면이었다. 10년도 더 되는 옛 번호인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무리일 듯 했다. 통화가 되지 않자 교철은 저금했던 돈과 대출받은 돈을 캐리어에 꼭 챙겨들고 집에서 나왔다. 오 형사의 추리대로라면 은혜는 아내한테 있을 수도 있고 이력에 돈을 요구한 미지의 범인한테 있을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아내는 범인과 같은 편에 서서 은혜를 잃은 교철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교철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내를 다시 찾는 일이었다. 교철의 차는 방황하는 나그네 마냥 점점 어두워지는 밤거리를 달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